36년 이후 90년 동안 깨지지 않던 역대 최고 기온을 단숨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도 스쿼미시가 33.1도까지 치솟았고 웨스트 밴쿠버 30.6도, 아버스포드 32.4도로 수십 년 만에 무더위 기록을 역시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고기압의 영향이며 다행히 주말이 다가올수록 기온이 평년 수준인 2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비가 내리면서 곧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파가 지난 2021년 BC주를 강타했던 치명적인 열돔 사태와 시기가 비슷해 환경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온 변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과거의 기후 통계가 더 이상 안전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포트 무디 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속도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이는 현직 시장과 이에 맞서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번 선거가 도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단연 고밀도 개발의 속도입니다. 최근 포트무디 시의회가 무디센터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3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최종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총 865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단 44세대에 그쳐 실제로 시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의 57%가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시장인 맥건 라티는 현실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그리고 주정부의 고밀도 주택 공급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설업계의 선거 기부금 수령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기부이며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현직 시의원이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헤이븐 러비에츠키 후보는 포트무디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기반의 정당형 조직인 포트무디 보이스를 창당하고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러비에츠키 후보는 현 행정부의 대규모 고층 개발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을 중단하고 해당 역세권 부지를 단순 주거지가 아닌 장기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층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 확대로 도시를 확장하겠다는 현직 시장의 전략과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야당 후보들의 전략 사이 주민들이 던질 한 표가 도시의 밀도와 생활 환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AI 챗봇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무한 스크롤과 유해 알고리즘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가 발의한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은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전면 금지 조치와 달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조건부 허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오, 자해 유도, 성착취 등 정부가 지정한 7대 유해 콘텐츠를 기업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이 전격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이행을 감시할 독립기구인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플랫폼 기업이 아동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해 환경을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달러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5%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캐나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고 일부 AI 챗봇이 자해를 유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중독성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분증 요구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커 얼굴 인식이나 생체 정보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명확한 연령 인증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위험 플랫폼만 골라 규제할 경우 청소년들이 감시망을 피해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사이트

밑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청소년 SNS 규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온라인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3년마다 정기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핵심은 완벽한 차단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유해 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오는 7월부터 기존 서류 제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는 CRA 개정 내에 기존 문서 제출 기능을 통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서나 관련 스캔 서류를 임의로 업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CRA가 제공하는 공식 디지털 신청서 양식을 직접 이용해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최신 버전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누락 항목을 원천 차단해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의료진도 전용 디지털 포털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의료 증빙 절차의 번거로움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의 버전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8일부터 2023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T2201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구형 양식으로 접수된 신청권은 모두 거부되며 최신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장애인 혜택을 비롯해 아동장애 수당, 등록장애 저축계획 등 정부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국세청은 행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청자와 지원 가족들은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2023년 이후 발행된 최신 T2201 양식을 확인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BC주 전력 공기업인 BC하이드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직원의 산재 보상 신청을 사실상 만류하고 단념시키려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산재 처리 대신 산해 위로금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권유하며 신고를 늦추는 이른바 클레임 억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BC주 대법원의 제니퍼 와틀리 판사는 BC 하이드로가 노동자 보상위원회, 즉 워크세이프 BC의 산재 은폐, 방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BC 하이드로의 한 익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측 관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워크세이프 BC의 조사는 절차가 불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의 민간 장애급여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세이프 BC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는데 법원은 회사가 절차를 오해했든 악의가 없었든 간에 공적 보상 제도 대신 민간 급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고를 단념하게 만든 행위 자체가 노동자 보상법 제73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C 하이드로는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 관련 보고 절차를 당시 실무진이 잘못 이해했던 것이 원인이었으며 즉시 내부 규정을 수정해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록 워크세이프 BC가 이번 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와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중요한 선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산재 발생 건수가 누적될수록 워크세이프 BC에 납부해야 하는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상당한 직원들에게 산해 복지나 개인보험 처리를 종용하며 산재 기록을 누락시켜

0: 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정신질환은 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적 기관에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노동자의 치료권과 보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이 산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눈을 가리는 관행이 노동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P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꿈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습관 속에서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더 믿는 연습을 조금씩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좋은 습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피처링 도경수, 이영지의 스몰 걸로 멋지게 시작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이크 라이딩 또는 러닝 할 때 듣기 좋은 노래였는데요. 운동하면서 듣는 음악 한 곡은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생각을 훨씬 맑게 해주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라이딩 러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네요. 도심 속 라이딩할 때 듣기 딱 좋은 노래예요. 기분도 속도도 가볍게 올라가지요 하시며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듣고 올게요.

라이딩 러버님의 추천곡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곡은 서머님의 추천곡이에요. 속 시원한 주행감, 여름바람, 그리고 이 노래면 금요일 퇴근길 너무 신이 나요 하시며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같이 듣고 올게요.

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러닝라이프님의 추천곡이에요. 러닝하다가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면 마치 응원받는 느낌이에요. 어찌나 애절한지 정말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가주는 노래 데이식스의 뚫고 지나가죠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같이 감상해 보시죠.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뚫고 지나가죠.

0: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2: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4: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5: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6: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안보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보안 일반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할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올해 안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보와 경제 중심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지난 2023년 밴쿠버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지도자 피살 사건으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최악의 냉각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상호 정상 초청과 긴밀한 화동이 이어지면서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보보안협정 논의가 양국 간 신뢰 회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 공조와 더불어 연내 자유협정까지 타결될 경우 양국 교역에도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BC주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인 컬투스 레이크 워터파크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워터파크 내의 한 놀이기구 인근 대기구역에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한 번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C 응급보건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부상자 12명 가운데 상태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인 아동 2명은 긴급 출동한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통해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지상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워터파크에는 시즌을 맞아 단체 현장학습을 나온 지역학교 학생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번에 부상을 입은 아이들은 포트코퀴틀람의 미네카다 미들스쿨의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다수의 아이들이 갑자기 동시에 쓰러진 것으로 보아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력당국인 BC하이드로는 초기 조사 결과 해당 전기 문제는 자사선로가 아닌 워터파크 시설 내부의 자체 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며 시설 내 전기관리 부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컬투스 레이크 워터파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48시간 동안 시설을 자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CMP 역시 이번 사고가 단일 사건으로 보이며 의도적인 범죄나 추가적인 외부 위협 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측의 48시간 폐쇄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법당국의 조사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관인 워크세이프 BC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의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전격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기술안전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누전 및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완벽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워터파크의 재가동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학교 단체가 주로 찾는 워터파크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설비 점검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해 보입니다. 밴쿠버의 대표적인 도심 해변 중 하나인 선셋비치가 대장균 수치 급증으로 인해 전격 수영금지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밴쿠버 해안보건국은 최근 실시한 전기수질 검사 결과 선셋비치에서 100ml당 808cpu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BC주가 권고하는 수영 안전기준치인 400cpu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즉시 선셋비치에 대해 수영 부적합 경고를 발령하고 현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물속에 직접 들어가는 수영 행위는 강력히 제한되지만 해변 모래사장을 이용하거나 주변 시설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야외 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수질이 다시 안전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검사를 지속하며 경고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로 이처럼 오염도가 높은 물에 노출될 경우 위장질환이나 피부 및 눈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0: At 6:37 p.m. Mountain Daylight Time Saturday, Environment Canada has issued a tornado warning for South Central Alberta. Extra care and attention should be exercised in and around the following localities: Torrington, Trochu and Three Hills. Environment Canada meteorologists are tracking a severe thunderstorm that is possibly producing a tornado. Damaging winds, large hail and locally intense rainfall are also possible. Take cover immediately if threatening weather approaches. Please consult local media for more information.
1: 법이 국회 최종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로 발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보석 심사를 대폭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역전입증 책임 조항의 확대 적용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왜 가두어야 하는지 구금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면 구조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면서 피의자가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는 정당성을 판사 앞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질식이나 목조름, 신체 압박 등이 수반된 악질적인 폭력 사건 피의자들에게 이 역전 입증 책임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이 같은 변화가 기계적인 석방을 넘어 검찰의 증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법 체계를 튼튼히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만 5천 개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BC주 비즈니스 개선협회는 이번 개정이 상업지역의 치안을 개선하는 초안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에 더해 절도나 기물파손 같은 비폭력 상습범죄 역시 매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비폭력 범죄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석 강화가 단기적인 재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구치소 수감 인원 급증과 사법당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석방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향후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밴쿠버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첫 경기가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새로 쓰며 도시 전역에 엄청난 인파를 몰고 왔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이후 단일 이벤트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트랜슬링크는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가 열린 지난 13일 토요일 전체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평소 토요일 대비 14% 증가한 10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C플레이스 인근 스카이트레인 역들은 올림픽 이후 주말 이벤트 기준 최대 승객을 실어나르며 최근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나 리오넬 메시 출전 경기 당시의 인파 기록까지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수단별로는 스카이트레인이 25%, 시버스가 37.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밴쿠버에서 앞으로 캐나다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 총 7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트랜슬링크는 약 2,200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교통 확대 대책을 시행합니다. 밤늦은 경기일에는 스카이트레인과 시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 이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또한 P&E 행사장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돕기 위해 29번 에비뉴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가동해 다운타운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0: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 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 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ing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뒤뜰을 둘러봤어요. 며칠 전 조심스레 뿌렸던 작은 씨앗들이 어느새 쑥쑥 자라나 푸릇푸릇한 잎을 활짝 폈더라고요. 토마토, 고추, 바질. 제 각각 다른 모양과 향을 가진 친구들이지만 함께 어우러져 더 싱그럽게 느껴졌어요. 살다 보면 마음도 가끔 메말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 작은 채소밭처럼 내 안에도 무언가를 키워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뜨거운 여름 같은 노래, The 82의 70s Nights로 신나게 시작합니다.

0: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특별한 노래들로 채워지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퇴근길에 듣기 좋은 노래였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고 고단했던 몸과 마음, 그걸 다독이는데 음악만한 게 없지요. 첫 번째 곡으로는 무지개 토끼님께서 힘든 하루였지만 회사에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쓴 내게 보내는 작은 위로를 주는 노래예요 하시며 스텔라 장의 빌런 신청해 주셨고요. 놀진 하늘을 보며 듣기 딱 좋은 노래, 가사도 멜로디도 다 마음에 스며들어요. 주저하는 연인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하시며 하루살이님께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스텔라장, 빌런 그리고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까지 듣고 올게요.
1: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